0: 인제 인기다 지금 오로생 한남산 드라마 가로가 맞대. 고로 보고 난 것은나 아제나 이리고 하시감. 나들로 갔다는 게 로가다 서로래 하는 말 아제나 이리고 하는 나게 하는 와들은 다 들어가지고 가시다.
1: 어 가서 다데.
0: 아 이제 그럼 이제 왜담 쓰는 자시다.
1: 아다.
0: 나한테.
1: 어 가서 다데.